가지고 가니 반가 노비오 여 그냥 니가 꽃이 하나 있다는 문제 가던데 산디도 니가 영구 손전전다 꼬나 넘나시사노 스칸냐 나 궁금바 아니 궁금마로 그다음에 가내거니 이탈로라 이콘다 사마고 이탈로 넘나시사노 스칸냐